0: 그것만 파인비시인가? 그 시드는 파인비시인가? 이게
1: 제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